0: 문서 한 장을 손에 쥔 채 라비의 문을 두드렸다.
1: 라비님, 이 유서를 보십시오. 저 교활한 놈 나발놈이 아버지를 협박했거나 유서를 조작한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인 저를 두고 저 흉악한 놈에게 이 전재산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2: 나발이라. 그래, 그놈은 주인이 죽자마자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달아날 놈이지. 오호, 그런데 자네가 올 때까지 용케 도망은 안 갔고.
1: 아, 도망이요? 지금 아버지 문 앞에서 떡하니 버티고 서서 제가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정신이라도 어떻게 되신 겁니까?
2: 미나단, 자네 아버지가 평생 허투루 결정 내리는 걸 본 적이 있는가?
1: 아니요, 아니요,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철저하고 지혜로우신 분이셨죠.
2: 그런 분이 왜 죽기 전에 전 재산을 노예에게 주는 무모한 짓을 하셨겠나? 여기엔 분명히 우리가 아직 읽어내지 못한 이유가 있을 걸세. 일단 나발을 불러 광장으로 나오게 하게. 나도 가겠네.
0: 광장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가린 채 분노를 삼키고 있었다. 그들 사이로 아직 무덤의 흙도 마르지 않은 주인의 값비싼 비단 옷을 걸친 나발이 나타났다. 나발은 마치 승전보를 들고 온 왕이라도 된 양 어깨를 한껏 치켜 세우고 있었다.
3: 자, 도련님, 유서는 읽어보셨죠? 집도, 저 양떼도, 창고에 가득한 황금도 이제 다 저 이 나발의 것입니다. 뭐 아버님이 자비로우셔서 아들에게 하나 정도는 나누라 하셨으니 어디 한번 골라보시지요. 어디 보자. 저기 구석에 깨진 아가리가 하나 있는데 어째? 그거라도 가져가시겠소?
1: 비겁한 놈.
3: 마을 사람들 다들 들으셨지요? 이제 내가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입니다. 라피님, 어서 유언을 집행해 주십시오.
2: 요나단, 아버지를 믿는가? 자네에게 무엇을 남겨두셨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나.
0: 요나단은 모든 분노를 잠시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 속으로 걸어들어갔다. 타국에서 공부하는 아들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 사이 재산은 교활하기 짝이 없는 노예의 손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했을까? 그래, 바로 그거야.
1: 네, 저에게 허락된 한 가지로 나는 이 노예 나발을 선택하겠습니다.
3: 아이, 저를요? 아이, 뭐 저를 선택해서 뭘 어쩌시려고?
1: 그래! 아버지의 유언대로 나는 딱 하나를 선택했다. 바로 너! 나발, 법에 따라 노예인 너의 모든 것은 주인이 내 것이 된다. 지금 당장 그 비단 옷을 벗고 마구간으로 돌아가거라.
3: 그게 무슨... 이거 반칙입니다요, 라피님! 이게 말이 됩니까?
2: 유서에는 원하는 것 하나를 가져가라고 적혀있네. 요나단은 자네를 원했고 자네를 선택했지. 그러니 법에 어긋난 건 전혀 없다네.
3: 에? 이게 무슨...

텅 빈 마당,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집 문 앞에 서서 요나단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내다보고 계셨던 것이었다. 탐욕에 눈먼 나발이 재산을 들고 도망치기는커녕 제 발로 이곳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아버지는 나발의 욕심이라는 밧줄에 아들을 위한 유산을 묶어두었던 것이다.

0: 햇살이 따갑게 쏟아지는 시장 한복판. 가난한 나그네 아모스는 며칠째 제대로 된 끼니를 구경도 못한 채 걷고 있었다. 그때 코끝을 강렬하게 자극하는 고소한 기름 냄새가 그의 발길을 붙들었다.
1: 이 냄새 정말 기가 막히는군. 마치 하늘에서 고기비라도 내리는 것 같아. 비록 내 손엔 맹물 한 모금 없지만 이 고기 연기에 빵을 요리조리 적셔서 먹으면 아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육즙은 없어도 향기는 가득하네. 하나님, 공짜로 이런 진수성찬의 향기를 맡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2: 아니 이게 당신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3: 아니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십니까?
2: 아이고 뭘 어쨌다고? 니놈이 지금 우리 집 고기 연기를 몽땅 다 훔쳐먹고 있잖아. 에? 냄새도 다 내 재산인데 어디서 공짜로 배를 채우려고 들어? 어?
3: 주인장 해도 해도 진짜 너무하네. 냄새 맡는 게 무슨 돈을 낼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2: 네가 내 고기 냄새를 다 맡아버리는 바람에 고기 향이 약해져갖고 손님이 안 오면 어? 네가 책임질 거야? 참. 당장 고깃값 내놔 은하 샌님.
3: 어?
0: 결국 식당 주인은 아모스의 팔을 잡아 끌고 라삐를 찾아갔다. 억울함에 눈시울이 붉어진 나그네와 단 한 푼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탐욕스러운 식당 주인. 라삐는 말없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2: 아이고 라삐님, 이놈이 제 영업 기밀인 고기 향기를 무단으로 취식했습니다. 이저 뻔뻔한 낯짝을 보십시오. 냄새 덕분에 빵 맛이 좋았다며 희죽거리고 있었다니까요.
3: 라삐님, 저는 그저 길을 지나던 길이었고 냄새는 사방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연기를 마신 게 죄가 된다면 이 시장 사람 모두가 죄인 아닙니까?
4: 주인장의 말에도 일리가 있긴 해. 식당의 향기는 엄연히 이 주인의 노력의 재료에서 나온 것이니 말이야.
3: 라삐님, 제가 잘못 드는 건 아니죠? 아니 세상에 지혜로우신 라삐님마저, 아니 저 심술장이 주인의 손을 들어주시는 겁니까 지금?
2: 아이고 그럼요. 역시 라삐님은 법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자자자, 어서 은화 새잎을 내놔.
3: 하나님, 이제 제게 남은 건 이 낡은 신발과 은하 새니뿐인데 법마저 저를 외면하면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앞길이 캄캄하구나. 정말 하나님마저 저를 잊으신 겁니까?
4: 아모스, 자네 주머니에 동전이 좀 있는가?

공부하러 가는 길에 아껴둔 전 재산입니다. 딱 운하 새잎. 이걸 주면 저는 오늘 밤 굶어야 합니다.

0: 주인장, 일 가까이 오게. 에, 자네가 원하는 값을 아주 정확하게 치러줄 테니 귀를 바짝 대고 집중해야 하네.
1: 아이고, 암요, 암요. 아이고, 한 푼이라도 그 놓칠 새라 그 귀를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어서 주십시오.
0: 에, 들리는가? 이 아름답고 맑은 은하 소리가?
1: 예, 아주 선명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이 돈소리는 흔재 들어도 노래소리보다 좋습니다.
0: 자, 이제 재판은 끝났네. 두 사람 다 돌아가보게.
1: 아, 잠깐만요, 라비님. 아, 제 손바닥엔 아직 은하 한 입도 안 들어왔는데요. 돈을 주셔야죠.
0: 주인장, 자네는 고기를 판 게 아니라 고기 냄새를 팔았지? 그래서 이 청년은 돈을 준 게 아니라 돈 소리로 그 값을 치른 것이네. 냄새의 값은 소리면 충분하지 않겠나? 형체가 없는 가치에는 형체가 없는 보상이 가장 공평한 법이라네.
2: 감사합니다.

0: 여보, 그 바닥에 흩어진 아이들을 인형 좀 치워두라니까. 발을 디딜 때마다 밟히지 않는 곳이 없구려.
1: 낮 동안 몇 번을 쓸어모았는데도 그래요. 처소가 워낙 좁으니까 물건 몇 개만 나와 있어도 발 디딜 데가 없어요. 저 구석 좀 보세요. 양털 이불에 밀가루 자루에 흙항아리들까지 가득 차서 뭐 이제는 옷까지 하나 꺼내려고 해도 온 방 안의 짐을 다 끄집어내야 된다니까요. 아, 뭐 저라고 치우고 싶지 않겠어요. 더는 밀어넣을 틈조차 없어요.
0: 당신 고생하는 거 나도 잘 아오. 하지만 하루 종일 밭에서 볕단에 치고 들어왔는데 내 집에서조차 마음 편히 누울 자리가 없어 매번 누울 곳을 찾아 숨바꿈을 해야 하니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서 그러오.
1: 나라고 숨이 안 막히겠어요? 하루 종일 이 좁은 집에서 살림살이에 치고 애들에 치여서 허리 한 번도 못 펴고 밤에는 당신 고단할까봐 애기가 조금만 칭얼대도 그냥 얼른 받아 안느라 매일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남들은 넓은 처소도 없고 아이들에게 따로 방도 내어준다는데 우리는 언제쯤 이 좁디좁은 단칸방 신세를 면할까. 그냥 내 처지가 너무 지치고 서글퍼서 눈물이 나요.
0: 미안하오.
1: 아유 참 거보세요. 좀 조금만 그냥 조심하시지. 아 얘를 겨우 재웠는데 어떡해요. 아 정말.
0: 아님 정말 땀 흘려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대체 왜? 아유 우리네 형편은 나아지질 않는 거냐고요.
2: 농부 다윗은 매일 밤이 무거웠다. 단칸방 하나에 어린 두 아이 그리고 현실의 무게에 지쳐 서로에게 미안함과 서글픔을 삼켜야 하는 아내와 매일 밤 소리 없는 전쟁을 치러야 했다. 환경에 대한 불평으로 마음의 그늘이 깊어진 다윗은 결국 마을의 지혜로운 랍비를 찾아가 눈물로 하소연했다.
0: 라삐님, 아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 초소는 집이 아니라 형벌의 감옥입니다. 아내와 눈만 마주치면 방이 좁다, 서글프다 하며 서로 한숨만 쉬어대니 화병이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은 왜 저에게 이런 끔찍한 환경과 고통을 주신 걸까요?
3: 다윗, 자네 사정이 참 안타깝군. 아내와 갈등을 풀고 처소를 넓히고 싶단 말이지?
0: 예! 당장이라도 사방 벽을 허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비님, 무슨 좋은 방도가 없겠습니까?
3: 좋은 방도라. 자네, 혹 마당에 키우는 가축이 좀 있는가?
0: 가축이요? 예, 저술자는 암연소 한 마리가 있긴 합니다만.
3: 잘 됐군. 오늘 집에 가거든 그 염소를 집 안으로 들여놓게. 그리고 자네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그 집에서 같이 먹고 자면서 며칠 지내보게나.
0: 아이, 라삐님, 사람 넷도 좁아터진 집에 짐승을 들이라뇨. 한 해가 알면 아마

0: 여보, 저놈이 지금 우리 아이들 이불에 오줌을 싸고 있잖아요. 아이, 아, 정말.
1: 야! 아들! 아유, 이놈의 염소야! 그건 아, 이불이야! 아우, 씹어먹지 마! 야!
0: 아, 그리고 이 악취. 아우, 아, 야. 이 악취 때문에 숨을 못 쉬겠어요. 이 처소가 이제 외양간이 되었군요. 당신이란 사람, 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1: 예? 아. 아이, 내 빗가루. 냄새나고, 좁고, 들이받고. 하나님, 아유, 차라리, 그냥, 날 거두어 가십시오. 이건 지옥 중에 상지옥입니다.
2: 그 밤 다윗의 단칸방은 악몽 그 자체였다. 염소는 이불을 씹고 살림을 엎었으며 아내는 밤새 눈물로 절규했다. 다윗과 레아 부부는 눈 한 번 붙이지 못하고 서로를 원망하며 새하얗게 밤을 지새웠다.
1: 라피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어제는 지옥을 넘어 파멸이었습니다. 아내는 보따리를 싸서 떠나겠다고 달리고, 그 염소 오줌 냄새, 이젠 진짜 숨이 막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2: 고생 많았네, 다윗. 얼굴이 아주 말이 아니구만. 아내의 눈총이 꽤나 매서웠던 모양이야.
1: 근데 왜 웃으십니까? 저는 진짜 정말 집안이 풍기박산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2: 알겠어. 그러면 지금 당장 집에 가서 그 염소를 다시 마당으로 내보내게.
1: 예? 아유, 그 염소를 다시 그냥 마당으로 내보내라고요?
2: 그래, 어서 가보게.

0: 어머, 여보.
1: 응.
0: 갑자기 왜 이렇게 사방이 조용하죠?
1: 그러네. 신기하게 아무 소리도 안 나는구려. 그 지독했던 짐승의 악취도 싹 사라지고 말이오.

0: 이제야 진짜 숨을 쉬겠어요. 지난밤에 그 좁고 숨막히던 처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버텼나 몰라요.
1: 여보.
0: 왜요?
1: 아니 우리 집이 원래 이렇게 넓었었나? 아니 당신이 다리를 뻗을 자리가 이렇게나 넉넉하지 않소?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누울 것도 있고. 세상에, 아니 우리 방이 원래 이렇게 아늑하고 넓은 곳이었구려.
0: 정말 그러네요. 들이받는 뿔도 없고 악취도 없으니 어제 비하면 우리 집이 꼭 왕궁 같아요. 아니 이렇게 넓고 평안한 우리 집이었는데 내가 너무 불평을 한 것 같아요. 여보 미안해요.
1: 아니야 리아, 내가 더 미안하오. 넉넉한 처소에서 당신을 편하게 살게 해주지 못했다는 자격지심에 나도 모르게 마음의 불평만 가득 차서 당신한테 오히려 퉁명스럽게 굴었소. 우리 방!

0: 절대 좁지 않네. 당신과 내 소중한 아이들을 품어주기엔 이미 충분하고 과분한 곳이었어.
1: 맞아요, 여보. 우리 식구 감사하며 살기에는 참으로 넓고 복된 처소입니다.
2: 다음 날 다시 랍비를 찾은 다윗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처소의 벽은 단 한 치도 넓어지지 않았으나 내 마음에 가득 찼던 불평을 내려놓는 순간 이미 온 세상이 넓어졌음을 말입니다. 우리는 늘 이 문제만 없으면 행복할 텐데, 형편이 조금만 더 나아지면 아무 걱정 없을 텐데 하면서 끊임없이 내 손에 없는 것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좁은 방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가둬둔 불평과 비교라는 이름의 염소였습니다. 서로를 향한 원망이라는 짐승을 내보내지 않는 한 세상 그 어떤 넓은 처소에 살지라도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으니까요. 오늘 하루 내 삶을 숨막히게 만들던 불평의 염소를 마음 밖으로 과감히 내쫓아보면 어떨까요? 어제와 똑같은 단칸방, 똑같은 일상일지라도 내 마음을 바꾸는 바로 그 순간 늘 원망스럽던 우리의 처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넓고 복된 낙원으로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0: 아버지, 아버지 정신 좀 드세요. 조금만,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아버지.
1: 첫째야, 둘째야, 그리고 박내야, 평생 가난한 아비 만나 고생만 시켜서 참으로 미안하구나. 내가 너희에게 물려줄 재산이 고작 이것밖에 없어서 가슴이 메어지는구나.
0: 아버지, 그런 말씀 하세요. 저희 걱정 마시고 아버지 편하게 계세요.
1: 얘들아, 저 남쪽 언덕에 내가 평생 품어온 밭 한떼기가 있다. 적 밖에서 다들 버린 땅이지만, 얘들아, 이 애비 말을 명심해라. 그 밭 깊은 곳에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킬 위대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 내가 힘이 붙여 다 파내지 못하고 묻어둔 보물 항아리다. 너희가 직접 깊이 파서 그것을 꼭 찾아라.

0: 야, 그만하자. 야, 그만해. 벌써 아유. 일주일째야. 아우, 손바닥이 다 뒤집어지도록 파냈는데, 야, 이거 흙먼지 말고 뭐가 더 나오겠냐.
1: 아유, 그래도 아버지가 임종식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이 쓸모없는 밭덩어리 어딘가에, 아니, 가문의 대를 이을 거대한 보물이 묻혀있다고. 아니, 형님, 혹시 막내가 우리 모르게 밤에 와서 빼돌린 거 아닐까?
0: 어?
2: 아, 저 형님들! 어이. 아, 여기 와서 이 돌들이나 좀 같이 골라내 주십시오! 아직 저 아래쪽 땅은 손도 못 댔습니다! 아!
0: 아휴, 막내 너는 속도 없다. 야, 당장 이번 달 처자식 먹여 살릴 돈도 급하고. 아이고, 아버지 장례 치르느라 빌린 돈 이자가 날짜 코앞인데. 야, 언제까지 이 마른 흙만 파고 앉아 있을 거야? 아니, 보물 항아리가 나올 거였으면 걸렸어도 진작에 걸렸어야지.
1: 맞아. 아무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정신이 흐려지셔서 거짓말을 하신 게 틀림없다고. 아유, 평생 우리에게 가난만 물려주셨으면서 떠나시는 길에 남기게 고작 이 돌밭이라니. 보물은 무슨. 아유, 결국 마지막까지 우리 고생만 시키네. 이런 쓸모없는 땅덩어리. 아예 난 더는 미련 없어. 아예 나 도심으로 나가서 장사라도 할 거야.
0: 아유, 나도 간다. 야, 이런 죽은 땅에 인생 낭비하면 안 돼. 야, 이 막내 미련한 놈아, 헛고생 그만하고 너도 빨리 짐 싸라.

괭이마저 부러지는구나. 아버지가 쥐어주신 유일한 유산이었는데. 사실 저도 두렵습니다, 아버지. 형님들 말대로 당장 내일부터 무얼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한데, 제가 지금 여기서 무얼 찾겠다고 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걸까요? 이웃들은 저를 보며 미련하게

0: 죽은 땅을 파고 있다고 비웃는데. 아, 정말 이 흙바닥 아래에 무언가 있기는 한 겁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결코 허황된 신기루를 심어줄 분이 아니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황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내게 이 자리를 지키라 하신 데는 분명 다른 뜻이 있겠지요. 날이 밝는 대로 다시 파보겠습니다. 제게 허락된 땅이니까요.
1: 첫째와 둘째는 눈앞의 대박이 보이지 않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일터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홀로 남아 그 계절 내내 그 딱딱한 땅을 뒤엎고 돌을 골라내며 밭 전체를 깊숙이 파고 또 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결실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0: 야, 이게 다 뭐야? 아니, 이 죽은 땅에서 어떻게 이렇게 곡식들이 많이 자란 거냐?
1: 이게 밭 전체가 완전히 황금빛으로 변했잖아. 막내 너, 당장 장례비도 없던 놈이 어디서 돈이 나서 이런 귀한 종자들을 다 구해다 심은 거냐? 너 정말 우리 모르게 보물 항아리라도 찾은 거야?
2: 황금 항아리 같은 건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형님들.
0: 없었다고? 아니 그럼 돈 한 푼 없이 이 거친 돌밭에 야, 이 엄청난 수확이 이게 뭐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야?
2: 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보물은 흙 속에 묻힌 황금이 아니었습니다. 형님들과 제가 보물을 찾겠다고 이 땅을 수없이 파헤치고 뒤집는 동안 이 거칠었던 흙이 숨을 쉬기 시작했고 세상에서 가장 비옥한 땅으로 바뀐 겁니다.
1: 땅이 바뀌었다고?
2: 예.
0: 그럼 야,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보물이라는 게
2: 네. 형님들, 아버지는 우리에게 눈앞에 찰나에 일확천금을 쥐어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생 땀 흘려 일하면 매년 정직하게 배를 채워줄 살아있는 일터를 물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바로 여기 우리 발밑에 진짜 보물을 두고 가셨던 거죠.
3: 우리는 매일 아침 로또 같은 대박이나 눈앞의 화려한 성과라는 보물 항아리를 기대하며 일터로 향하고는 합니다. 때로는 그 보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왜 내 삶은 이토록 척박하냐며 쉽게 괭이를 내팽개치기도 하죠. 하지만 어쩌면 하늘이 우리에게 감추어둔 진짜 보물은 내가 매일 지루하게 반복하는 그 평범한 일상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내게 허락된 자리에서 묵묵히 돌을 골라내고 흙을 다지는 그 성실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가장 기름진 땅으로 가꾸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주한 그 고된 일터는 결코 헛된 땅이 아닙니다. 그곳이야말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준비된 나만의 보물밭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게 주신 그 밭을 정성껏 일구어 나갈 여러분의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극동방송 추석특집 옴니버스 탈무드 드라마 이야기로 만나는 삶의 지혜 함께 하셨습니다. 네 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말과 선택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들을 돌아봤는데요.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이번 한가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과 일상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FEBC 1분 찬양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0: 2026 추석 특집 그때 그 찬양 그때 그 복음. 여러분은 그 시절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찬양이 있으신가요? 부모님의 목소리로 처음 배운 찬송, 또 교회 예배당에서 힘차게 부른 찬송, 아니면 힘든 순간마다 나도 모르게 흥얼거린 찬송까지. 극동방송이 복음의 전파를 띄운 지도 어느덧 70년. 그 긴 시간 동안 세상도 참 많이 변했고 우리가 찬양을 듣고 부르는 모습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시대마다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있었고 그 찬양 가운데 담긴 복음은 변하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195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를 지나온 찬양을 따라 복음의 70년을 돌아보겠습니다. 이 특별한 찬양 여행을 함께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대구 서문교회 샬롬 찬양대 강은구 지휘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대구 서문교회 샬롬 찬양대 지휘자로 섬기고 있는 지휘자 강은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지휘자님, 우리 그럼 가장 먼저 1950년대에서 60년대로 가볼까요? 어떤 찬양 소개해 주시나요?
1: 네, 1950년에서 60년대는요. 전쟁의 상처와 가난 속에서도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서던 시기였습니다. 먼저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했던 당신 신앙과 잘 맞닿아 있는 찬송인데요. 특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이라는 고백처럼 불확실한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믿음을 노래합니다. 두 번째는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입니다. 힘겨운 시절의 신앙은 고난이 사라지는 것만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했죠.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며 한 시대를 견뎌낸 신앙을 생각하게 하는 찬송입니다.
0: 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가까이 나아갔던 믿음의 고백이네요. 찬양 두 곡 보내드립니다.

0: 이번에는 1970년대에서 80년대로 넘어가보죠. 이 시기에는 어떤 찬양 만나볼까요?
1: 네, 1970년대에서 80년대는 한국교회의 성장과 함께 부흥과 전도의 열기가 뜨거웠던 시기입니다. 먼저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입니다. 메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간구하는 찬송이죠. 개인의 은혜를 넘어 교회와 이 땅의 부흥을 사모했던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입니다. 부흥의 현장에서 빠질 수 없었던 또 하나의 메시지는 회개와 구원이었습니다. 이 찬송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고 그 답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며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찬송입니다.
0: 네, 부흥을 사모했던 마음과 십자가의 복음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두 곡 이어서 찬양합니다.

0: 네, 어느덧 오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찬양을 듣는 문화도 지휘자님 많이 달라졌죠.
1: 그렇습니다. 1990년대를 지나면요, 교회의 찬양 문화도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카세트 테이프와 CD가 등장하고 새로운 형태의 찬양이 확산됐지만 오래된 찬송도 여전히 세대를 이어 불렸죠. 이 시기에 함께 나눌 찬송은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이 찬송의 고백은 참 단순하고 따뜻해요. 주님이 함께 계신 곳, 바로 그곳이 하늘나라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입니다. 오늘날에는 스마트폰과 온라인을 통해 세계 어디에서든 찬양을 듣고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0: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달라졌지만 전해야 할 복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는 우리가 받은 복음을 나만 간직하지 않고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사명을 노래합니다. 한 사람에서 또 한 사람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 온 복음, 지난 70년 동안 이어진 복음 전파의 역사와도 맞닿아 있는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멘. 지휘자님,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한 찬양들 돌아보면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겠어요?
0: 네. 오늘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찬양을 따라 함께 걸어봤는데요. 시대도 달라지고 찬양을 듣는 방법도 달라졌지만 우리가 찬양해온 복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가족들과 함께 찬송 한 곡을 나누면서 그 안에 담긴 믿음과 은혜도 함께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과 복음이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네, 강은구 지휘자님 감사합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어서 올려드립니다.

2026 추석 특집 그때 그 찬양 그때 그 복음. 오늘 찬송가 6곡을 따라 1950년대부터 2020년대 오늘까지 함께 걸어봤습니다. 시대마다 삶의 모습은 달랐고 찬양을 듣는 방법도 달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복음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이어진 이 찬양은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질 텐데요. 이번 추석에는 가족들과 함께 오래 기억하고 있는 찬송가 한 곡 찬양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곡 속에 담긴 믿음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이서연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은혜롭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0: 말씀해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대남대로에 위치한 하늘 품은 교회 박성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다면 제자들을 보는 그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이 성경책을 뚫고 나와서 우리를 감동시키기에도 충분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세상을 이제 떠나야 할 그 날이 가까웠을 때 이제 남겨질 사람들, 그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 모든 행적을 지켜보았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1절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그러지, 또 난데없이 부활한다고 그러지, 또 부활하면 끝날 줄 알았더니 또 어디론가 떠난다고 그러지, 예수 없는 삶에 대한 불안감, 근심, 두려움, 이것들이 제자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은 시작을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장의 마지막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은 평안이었습니다. 평안하기를 바랬던 거죠. 평안함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그 제자들에 대한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 평안함이 없는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정말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쫓아있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예수님은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제자들이나 우리나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일상, 우리의 감정은 뭐죠? 평안입니까? 근심입니까? 제자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르지가 않은 겁니다. 마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멈추지가 않습니다. 잔잔한 호수 같은 그 감정을 느껴본 지가 언제인지 감도 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 은혜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에 주시는 그 은혜의 기적들, 놀라운 사랑의 모습들을 직접 다 보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능력을 행하시기만 한다면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폭풍우도 잠잠케 하셨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셨고, 앉은뱅이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기도 하셨고 말이죠.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파송을 직접 받아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하는 그 일들이 자기를 통해서도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이런 일들은 능력을 행할 수 있다, 그 능력을 봤다라는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세상 나라의 완전하지 않음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기만 한다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더 큰 세상 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것을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확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큰 나라가 있다,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크다, 그 세계의 주인

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권능이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 침투하여 내 삶을 편안하도록 만들어주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열망을 갖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그 능력들이 내가 사는 세상을 고쳐주기를, 그래서 내 형편이 좀 나아지기를, 내 질병을 고쳐주기를,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기를, 별일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으로 변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이나 오늘 신자들이나 같은 유혹에 그렇게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뼈 아프지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헌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봉사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종교적 행위들의 본질적 그 동기가 무엇이냐, 이걸 보자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까지 제자들은 무엇을 고민했는 줄 아십니까? 언제나 그렇듯이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질문은 동상이몽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과 빈약함과 미흡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너희 제자들을 사용할 것이다. 동참시켜준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오신 성령을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이곳에만 여전히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심이 있지 눈에 보이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그것은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을 바로 앞 어떤 그 시간까지도 제자들의 마음은 거기에 쏟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 역시 우리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토록 은혜를 경험하지만 우리의 소원은 항상 이 땅에서의 회복, 잘됨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성령의 능력, 그것을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더 이상 헬라나 로마에 의하여 굴복당하지 않고 옛 영광을 회복하는,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것을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의 말도 모두 다 공수표입니다. 3년 반의 시간 동안 뭐라도 일어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뭔가 단계가 있는 겁니다. 군대가 조직되든 아니면 어느 한 지역이라도 갈릴리,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 그 중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뭔가 차지했어야 됩니다. 군대라도 있든지 무기라도 있든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은 받습니다.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로 로마를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성전은 헐어지지 않았습니다. 헤롯 성전은 계속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 눈에는 예수님은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같은데 반대한 게 아니라 육적 이스라엘을 회복할 능력이 전혀 없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로 보이지 않아서 반대한 겁니다. 유대인들만 그럴까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돌아보니 뭔가 변화가 있나요? 살림살이는 좀 나아졌나요? 건강은 좀 좋아졌습니까? 세상은 더 나아졌습니까? 내 신앙은 좀 좋아졌나요? 차라리 현상 유지라도 하면 그래도 감사라도 하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신앙이 더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잘 자라는 것 같은데 나는 성숙도 없고 변화도 없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찌된 것이 날이 갈수록 더 죄인입니다. 잘하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만 더 많이 보입니다. 이것이 반복될 때 메시아, 소망, 하나님 나라, 영생, 구원, 내 삶에 그다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에 등장한 제자들의 근심,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을 제자들은 압니다. 그리고 메시아로서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도 있습니다.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이후에 예수의 행보는 왕의 보좌에 앉는 것이어야 됩니다. 로마 세력을 무찌르기 위해서 힘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기존의 썩은 권력들 다 제거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메시아다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왕으로의 등근고사하고 로마 병사 앞에서 털 깎는 자 앞에서의 양처럼 무기력합니다. 그 당시 가장 비참한 형벌이었던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기까지 합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긴 하시는데 또 어디론가 가버린답니다. 여러분의 제자의 입장이라면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정말 메시아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에 가는 것을 목도하고서 고난받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도망친 게 아니라 예수의 모든 말이 거짓이라는 것 때문에 도망친 겁니다. 진짜였네. 하나님 나라 완성하지 못하겠네. 힘이 없네. 정말로 죽는 거네. 그냥 무서워서도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못 보고 보이는 세계의 현상과 현실에만 매몰되어 있고 그 현실의 나아짐, 그 나아짐을 통하여 힘을 얻고 부유한 삶을 원하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신자가 빠지는 딜레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보호와 함께하심을 받으니 내가 사는 곳의 환경과 조건이 개선되고 형편과 상황이 좋아지려는 기대 속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믿음을 드리고 예배합니다. 정성을 쏟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능력을 우리는 요구합니다. 그렇게 진심과 열정을 쏟으면 봉사하고 섬기면 내 삶이 변화될 것이다. 그런 모습을 보고 내 가족들도 전도될 것이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인정을 받을 것이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도록 하나님은 만드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죠? 우리는 분명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이고 공주들입니다. 근데 집에 가면 그거 알아줍니까? 시녀 취급하죠. 돈 벌어오는 기계 취급하고요. 무시합니다. 교회에서는 은혜인데 이렇게만 나가면 하나님께 불만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가장 큰 싸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너무나 다른 이질감.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과의 그 격차를 도저히 좁힐 수 없는 우리 믿음의 빈약함. 그러면서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갈망보다는 현실 세계에 대한 갈망이 더 크다는 것. 그런데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편하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 당시에 이렇게 폭풍처럼 불만을 쏟아냅니다. 도마의 말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정말 신묘하고 신령해서 우리는 도저히 그 아름다운 것이 탁월한 것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죽는다면서 거기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 무슨 상관입니까?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대체 이게 뭡니까? 이런 것입니다. 도마만이 아닙니다. 빌립도 그렇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빌립은 왜 이런 말을 아버지 보여달라는 말을 왜 할까요?

지금까지 예수님 하는 말 못 믿겠으니까 능력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믿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그동안 너희와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지 않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 보여주었지 않느냐? 그러나 빌립은 아니, 사랑, 자비 그따위 필요 없고 능력 보여달라고요. 잘 살게 해달라고요. 이번엔 유다가 따집니다.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어쩌면 이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해석한 근거이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죠. 신자들의 불평, 불만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다니면서 능력, 은혜, 사랑, 자비, 말씀의 권위 다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인 걸 믿는다니까요. 근데 왜 밖에 나가면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랑 밖에 나가서는 왜 그걸 안 보여주세요? 왜 침묵하시고 저 세상에서 당신의 능력, 권위, 영광, 존엄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으시냐고요. 이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불만족 가운데 드러난 그의 깊은 심성들 안에 자리 잡힌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보다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 행복,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그 영광들을 내 삶에 끌어들여 어떻게든 이 땅에서 잘 살아보고자 하는 그 욕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조금 적용해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치관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하고 달라도 내 가치관, 나의 길, 이것이 무엇에 조정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게 바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바꾸지 않고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과 나의 고집과 나의 상식에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지. 눈에 보이는 세계에 우리는 이미 점령당하고 있고 그것을 바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이죠. 말씀을 이용하려고 할 뿐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합니까? 세상 나라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 세상 나라에서 편안하니 별일 없이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도 여기고 있습니까? 지금의 현실이 중요합니까? 영원한 세계가 더 중요합니까? 보이는 세계가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극히 일부가 지금 우리가 보이는 세계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사용하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라는 이 말씀의 근본적인 내용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줘, 마음 편안히 가져,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 이제 무엇을 추구할 것이냐의 질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 너희 마음에는 평안이 있을 것인데 여전히 이 세상, 보이는 세상에서의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면 너희는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이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고 수많은 은혜의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사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많이 울기도 합니다. 한숨을 쉬기도 하고 말이죠.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실상입니다. 내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화려한 말들을 쏟아내지만, 영적인 말들을 내뱉고 있지만 숨길 수 없는 저의 속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에 나오는 이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실패하고 탄식하고 머뭇거리고 세상의 것들을 가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며 왔다가
교회에 나오면

그러면 다시 웃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보좌를 응시하게 되고 불평하던 그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게 된 그 이유가 대체 뭘까요? 이렇게 평안하고 기뻐하는 것도 오늘 하루뿐이라는 것을 우린 다 잘 압니다. 나머지 일주일 다시 그렇게 살아갈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 개의치 않고 우리는 주일만 되면 뻔뻔하게 때로는 당당하게 이 자리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신앙이 좋아서,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내가 대단한 열심과 열정과 진심이 있어서, 정성을 들여서?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아니하든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기울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기 위하여 실패하더라도 애쓰고 있는 바로 그 모습, 양심의 회복, 가치관의 회복, 더디지만 점차점차 변해가는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것이며 우리 속에 계실 것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실패했던 베드로가 주님이 맡기실 그 양을 다시 맡을 수 있었던 이유, 내 양을 맡아라 라는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가는 길의 끝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불태워져 화형당하는 모습을 주님께로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알고 가는 겁니다. 순교를 모르고 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죽음을 알고 갔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왜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도록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가 뽑힐 정도로 기도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도록 자정을 하거나 이상한 말을 내뱉을 수 있는 신앙의 어느 경지에 올라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정성, 헌신, 기도, 작정 이런 것들을 쏟아야 성령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만 하다면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할지라도 손바닥만한 전등 하나가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듯이 세상으로 인하여 근심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평안하게 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요. 그분은 보혜사입니다. 껌딱지라고 표현을 드렸죠. 그 안에 여러 단어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상담가, 위로자, 변호자, 돕는 자, 친구, 때로는 진리로 인도하는 분. 그분은 여러 일들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끝까지 돕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망할 일이 없는 겁니다. 무너질 일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만난 것 때문에, 세상에서 고생한 것 때문에 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성령님께서 그 길을 돌파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신다고 그러죠?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럽니다. 보혜사가 한 분 더 계시는 거죠.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 보혜사는 누굴까요?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도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첫 번째 보혜사이십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유익한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이 필요하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연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풀어드릴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제자들과 계속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있어주고 싶은데
제자들과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0: 왜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육체를 입고 왔으니 시간과 공간 안에 예수님도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다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온전한 영이시기 때문에 제자들 속에 들어가 영원히 함께 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급한 겁니다. 빨리 내가 가서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 오늘 본문을 찬찬히 다시 읽어보시면 이게 단지 예수님만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계심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28절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기뻐해라 그러십니다. 고향집에 돌아가니까 귀향하니까 33년 아이고 돼지게 고생했다 이래서 그런 걸까요? 아버지 보고 싶다 이래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내가 가야 두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예수님과 똑같이 아니 어떤 점에서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낫게 신자들과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제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유익이 되도록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은 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표현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 은혜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다 못 가져도 한스럽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왕자와 공주의 대접이 아닌 시녀와 거지의 대접을 받더라도 그것 때문에 화낼 필요도 없고 자존심 상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보혜사와 두 번째 보혜사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시도록 늘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어둠 속에서도 작은 등불이 되십니다. 갈증이 날 때는 생수가 되어주시고 배가 고플 때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십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성령님과 영원히 동행하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말씀의 보화. 지금까지 광주 남구 대남대로 358번지에 위치한 하늘부문교회 박성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369-0246 369국의 246번 하늘부문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양림동 찬송가 순례길. 그 길에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다시 만납니다. 주식회사 처음 사랑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0: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 문명선입니다. 광야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오남 소망교회 이대복 목사님께서 함께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우리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입니다. 바로 네. 추석날인데요. 이 복되고 귀한 시간 여러모로 분주하실 텐데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시고 오셨어요.
1: 네.
0: 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1: 아, 네. 아, 극동방송 우리 가족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싶어서 왔는데요.
0: 네.
1: 풍성하고 한가로운 한가위 아침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성경이 알려주는 가장 큰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감사인데요.
0: 예.
1: 내가 누리는 당연한 하루,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겨보는 뜻깊은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0: 아멘. 목사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될 수 있길 기도하며 시작하길 원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결실과 풍요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극동방송 가족 청취자 모두를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 아침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오가는 고향 길과 가족들이 모이는 모든 자리에 주님의 평안과 안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시간 동안 혹여나 맺혀 있던 마음의 응어리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아내리게 하시고 따뜻한 위로와 화목과 축복이 피어나는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명절에도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외로운 분들, 병상에 있는 분들, 그리고 나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일터를 지켜야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늘에 더 큰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길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0: 아멘. 네, 소망의 기도, 이 시간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02-322-1188번, 서울전화 02-322-1188번, 그리고 326-1188번, 316-1188번 두 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먼저 띄워드리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네, 생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임 권사님 연락 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네, 권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네.
0: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 기도 제목 말씀해 네. 주세요.
1: 예, 예.
2: 네, 반갑습니다. 권사님. 네, 네, 기도 제목 반갑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네, 지금 남편이 병원에 10개월 차 누워 있는데요.
2: 네.
1: 저기, 뭐, 대소변은 물론이고, 그 음식도 저기 콧줄로 해서
2: 예.
1: 죽도 밥도 못 먹고 뉴욕에오면 하루에 세 번 먹고 약도 뭐든지 그렇게 뭐 호수로 해서 이렇게 넣어줘요.
2: 예.
1: 그래 간병인도 지금 뭐 하나 20만 원 하루에 줘야 구하는데 간병인 넣고 그래서 아들이 60이 넘었는데
2: 네.
1: 며칠째 병 간호를 하고 있는데 원래 아들 또 허리가 좀 안 좋은데 그 아빠 대소변 갈아내고
2: 그러시군요.
1: 간호하느라고 허리가 아파서 지금 허리를 네. 잘 못 움직인대요. 그러는데 이러지도 못 오고 어차피 아빠는 중환자실로 네. 갈지 연명치료를 할지 돌아가실 분인데 그 간호하고 있는 아들이 너무 안쓰러워서요.
2: 네, 그러시군요.
1: 예, 허리가
2: 우리 아파서 남편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1: 91세예요.
2: 아, 그러시군요. 우리
1: 예.
2: 가족이랑 잘 상의하시고 셔서 하나님 예. 은혜 가운데 모든
1: 예.
2: 그 병상의 생활이 예. 잘 순적하게 예. 진행되기를 예. 바라고요. 예. 우리 함께 예. 기도하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예.
2: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하나님께서 예. 우리 추석 당일날 이상인 권사님 예. 남편을 아멘. 위해 아들을 위해서 예. 기도 제목을 아멘. 내놓으셨습니다.
1: 아멘.
2: 하나님 남편께서 91세이신데 아멘. 보험병원에서 10개월 아멘. 동안 하나님 입원 중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콧줄로 음식을 드시면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생명 하나님께 달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남편의 생명을 주관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치료의 과정이 하나님 뜻 가운데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축복의 귀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들도 남편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병간호를 하고 있사오니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족들과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상의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0: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네, 권사님 축복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권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힘내십시오. 네,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다음은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네. 1532번님이십니다. 최성희 장로님이세요. 조산으로 일찍 태어나 지금 인큐에 있는 손주 한이나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몸무게는 현재 1720g이고요. 모유는 아직 소화가 안 되어서 분유를 먹고 있습니다. 기관 삽입을 통해서 먹고 있는데요. 네. 망막 등 장기도 계속 체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이나의 모든 장기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길, 그리고 더욱 건강해져서 부모와 조부모에게 안기는 기쁨을 맛보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0: 네, 아, 정말로 귀한 사연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최성희 장로님을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특별히 귀한 손주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큐베이터에 있는 우리 이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몸무게가 정상적이지 않고 1720g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모유는 아직 소화가 안 되어서 분유를 먹고 있는 사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게벳의 노래처럼 하나님 생명싹의 갈대 상자에서 모세를 보호하시며 그 생명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듯이 우리 귀한 이날을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2: 아멘.
0: 하나님이 갈대 상자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져냄을 받아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이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 잘 성장되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장기들 잘 성장되게 하시고
2: 아멘.
0: 하나님 앞에 건강하여 주의 귀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명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 아멘,
0: 아멘.
2: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0: 아멘.
2: 네, 우리 이나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 믿고
0: 아멘.
2: 저희가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6414번님 문자로 기도 제목 남겨주셨는데요.
0: 네.
2: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제가 허리와 무릎이 아파서 예배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67인데요 그저 욕심도 없이 오직 주님 일만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남은 인생 건강한 몸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0: 네.
2: 제 삶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0: 네, 우리 성도님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허리가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계신 분 있거든요.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치유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6414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허리가 무릎이 아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2: 아멘.
0: 주님 일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2: 아멘.
0: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허리 무릎을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어서 복음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복음의 나팔수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성령께서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저를 일으키신다 하셨사오니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치료하며 기도드립니다.
2: 아멘. 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원을 갖고 계시네요.
0: 네,
2: 네, 꼭 그리 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2: 목사님 이런 문자도 왔어요.
0: 네.
2: 7541번님 저는 고향이 북한이라 명절 때 갈 때 올 때가 딱히 없어서 이렇게 쉬는 날이 괴롭고 힘듭니다.
0: 네.
2: 언젠가 저희도 명절날 고향 찾아가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0: 아멘.

0: 모두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라며 고향 다녀오시는 분들 즐겁게 다녀오시길 기도합니다. 지금 제가 힘든 네.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제가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1: 네. 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기이한 복지센터 운영하시면서 섬기실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믿음으로 추석 당일을 우리 모두 다 맞이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 우리 7호 4일 분은 고향이 북한이라 명절 때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또 가족들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 그러한 외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 하나님 큰 보름달처럼 하나님의 귀한 빛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비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7호 4일님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의 빛을 주시고 생명의 빛을 주셔서 외롭지 않고 괴롭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귀한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제가복지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귀한 어르신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케어하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북한에 있는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꼭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 통일이 돼서 꼭 같이 만나서 함께 명절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우리나라 이민족에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네, 7541번님 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정말 우리가 명절 때 네. 모두 다 밝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 전하고 네. 있지만 실은 어둠 가운데 오늘도 맞아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네.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는 복된 연휴가 되길 더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한 것처럼 오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0: 아멘. 네, 오늘은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추석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남 소망교회 이대복 목사님께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322국에 1188번, 서울전화 02-322-1188번, 그리고 326에 1188번 두 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자 편하신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국악 연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 들으셨습니다. 이 시간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혜 집사님 전화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집사님 혹시 라디오를 켜놓으셨다면 볼륨을 줄여주시겠어요?
1: 볼륨 끌까요?
0: 네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이제 좋습니다. 우리 집사님, 목사님께 인사 나눠주시고요. 기도 제목 말씀해주세요.
2: 네, 네,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기도 제목 알려주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이정희 집사인데요.
2: 네.
1: 9월 28일, 이제 월요일 날이요.
2: 네.
1: 서울대학병원에 저기 신경외과에 가서.
2: 네.
1: 수술, 목 경추 4번, 5번, 6번 수술하게 되었어요.
2: 아, 본인 집사님께서요?
1: 네네.
2: 네.
1: 그래서.
2: 수술 잘 되고. 네. 네. 후유증 없도록.
1: 네.
2: 네,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네. 우리 함께 네. 예, 기도할 텐데 하나님 꼭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2: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이정혜 집사님 아시지요?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싶습니다.
1: 아멘.
2: 하나님 다음 주 월요일 목 경추 4번, 5번, 6번 수술하러 서울대 병원에 신경외과를 갑니다.
1: 아멘.
2: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가주시고
1: 아멘.
2: 우리 성령님께서 생명사계로 보호하시고 치유해 아멘. 주시옵소서.
1: 아멘.
2: 하나님 마취도 잘 되고 수술도 잘 되고 재활도 잘 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수술방을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가시고 또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에게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과 판단력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뼈와 관절과 신경세포 조직들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사오니 우리 집사님의 체질을 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 잘 고쳐주셔서
1: 아멘.
2: 능력으로 말미암아 약이 효험이 있게 하시고
1: 아멘.
2: 모든 돕는 손길을 통하여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멘. 자랑하고 예수님을 아멘.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1: 아멘.
2: 그리하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간증의 아멘.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1: 아멘.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치료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2: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집사님 수술 잘 받고 오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2: 아멘.
0: 네, 담대하십시오.
1: 아멘.
0: 네.
1: 감사합니다.
0: 목사님, 다음 주 월요일이라고 합니다. 얼마
2: 네.
0: 남지 않았는데 얼마나 긴장되실까요?
2: 그럼요.
0: 그래도 네. 이렇게 담담하게 또 네. 의지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 제목을 남겨주신 이 목소리에 큰 은혜가 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0: 네. 목사님 6089번님이요. 지금 네. 기쁜 소식이 있다고 보내주셨어요.
2: 네.
0: 86세인 고모님 무릎에 통증이 아파서 힘드셨는데
2: 네.
0: 성묘 가는 길 차 안에서 목사님 기도하실 때
2: 네.
0: 모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했대요.
2: 네.
0: 통증이 회복돼서 움직임이 편해졌다고 하시며 좋아하십니다.
2: 아.
0: 이 고모님이 나라사랑 축제 때 예수님을 만나셨는데요. 계속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2: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아멘.
2: 우리 예수님은 할렐루야. 좋은 치료자 되십니다.
0: 아멘.
2: 네. 너무 좋은 소식 감사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자 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3분의 1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86세 고모님 무릎에 통증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묘 가는 길 차 안에서 주님이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그리스도

0: 주 안에서 강건하셔서 귀한 고모님이 우리 예수님을 나라 사랑 축제 때 만났사오니 꼭 교회에 다시 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교회 만나서 신앙생활을 잘 이루어가며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더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치료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네, 하나님께서 또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목사님 이렇게 6089번님 가족처럼요 우리 네. 기도 나올 때 그냥 듣지만 마시고 아멘 아멘은 물론 하시겠지만 아픈 부위가 있다면 그곳에
0: 맞습니다.
1: 이렇게 안수하셔서
0: 맞습니다.
1: 기도하시면 또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네. 우리 4420번님 납골당 가는 길에 아버지와 함께 듣고 계시대요.
0: 네.
1: 그런데 고모께서 14년 전에 예수님 품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고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고 아버지 꼭 전도해달라는 말씀이었대요.
0: 네.
1: 그런데 고모의 소원이 늦었지만 14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0: 네.
1: 지켜드리기 위해서 최근에 성남 영도교회에서 이 전도축제를 했는데
0: 네.
1: 아버지를 초청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런데 아버지께서 고민 끝에 결국에 교회 등록을 하셨대요.
0: 할렐루야. 아, 네. 너무 잘됐습니다.
1: 아버지 신앙생활 잘하실 수 있도록 꼭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0: 예.
1: 하셨습니다.
0: 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1: 아멘.
0: 천국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졌을 것 같아요. 너무
1: 아멘.
0: 감사하고
1: 네.
0: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인성 과부가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장례 행렬을 하나님 나가게 됐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함께 생명의 행렬을 하나님 들어가는 중에 하나님 그 관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대부분 많은 분들이 성묘를 가지만 하나님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생명의 행렬을 하나님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주님께서 우리 귀한 4420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남 영도교회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 등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1: 아멘.
0: 그 고모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아버지가 교회 안에 잘 정착하고 새 가족이 될 뿐만 아니라 집사님도 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귀한 사명의 일꾼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저 천국에서 고모와 아버님과 귀한 사사이공님이 꼭 만나서 함께 은혜의 천국 잔치를 하나님 베풀어 줄 줄로 믿고 감사하며 우리 귀한 구원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이렇게 또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생각도 하고요.
0: 네.
1: 또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분들에게
0: 네.
1: 우리 또 은혜롭게 부드럽게
0: 네.
1: 복음 전하는 연휴가
0: 아멘.
1: 되면 좋겠습니다.
0: 아멘입니다.
1: 네, 목사님 그리고 다음 전화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0: 네.
1: 홍현주 집사님이신데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1: 네,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1: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께 네. 기도 제목 말씀해 주세요.
0: 네,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알려주면 같이 기도할게요.
2: 예, 네, 예. 네, 저희 두 아들이 있는데
0: 네.
2: 둘째는 이제 분노가 많고
0: 둘째 아들이
2: 첫째 아들이
0: 첫째 아들이
2: 첫째가
0: 네.
2: 분노가 많고 집에서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고
0: 네.
2: 둘째는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0: 네.
2: 우울증하고 뭐 어떤
0: 아 그러셨구나.
2: 네, 그런 것들로 아니 충동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전화로 기도 부탁드리려고 전해드렸습니다.
0: 네. 전화 잘 주셨어요.
2: 네네.
0: 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 홍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또
2: 아멘.
0: 귀한 아들 두 분도 하나님이 네.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2: 아멘.
0: 하나님께서 귀한 뜻이 있어서 또 이
2: 네.
0: 과정이 있으니까 잘 인내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구하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0: 감사드립니다. 우리 홍현주 집사님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지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 우리 아들 둘이 다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 집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 아들은 분노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서 그 분노가 많이 있었을까요? 성령님께서 아십니다. 치유하시고 분노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로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주시옵소서. 그 정신과 신경과 모든 뇌 활동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 우리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둘째 아들 우울증 충동 장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 안에 기쁜 마음을 주시고 모든 마음의 아픔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 활기를 주시고 생기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찬송의 분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분위기로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흑암과 불평과 불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성령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지어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가정 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치료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네.
0: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꼭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네, 집사님 힘내십시오. 네. 우리 집사님 아들 둘이 있는데 둘 다 네.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드시겠어요?
0: 네.
1: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목사님, 또 주 네. 안에서 모든 게 치료가 되죠? 이런 정신적인 부분이요.
0: 아, 그럼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신적인 부분 또 우울증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그 정신적인 힘든 부분으로
1: 네.
0: 고생하는 청년을 40일 동안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1: 예.
0: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료가 됐거든요.
1: 아멘.
0: 하나님께서 정말로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주님의 보혈 덮으셔서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1: 아멘.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9187번님, 남동생 57세입니다. 정영필인데요. 뇌경색으로 8개월째 치료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눈으로만 소통합니다. 말문이 열리게 하시고
0: 아멘.
1: 지금 호흡, 코로, 입으로 숨쉬는 거 훈련하고 있습니다. 목에 관을 떼기 위해서요.
0: 네.
1: 호흡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하셔서 관 뗄 수 있도록, 그리고 목 삼킴 근육도 풀어주시길.
0: 아멘.
1: 침을 목 뒤로 삼킬 수 있도록 또 엉덩이 욕창도 세 살이 더 차올라서 온전히 회복시켜지기를. 항생제 내성균도 격리해제시켜주시길. 앉고 서고 걷게 해주셔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0: 네. 하나님 앞에 세부적으로 기도할 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추석 당일날 우리 소망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도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9187님의 남동생 57세 정영필 성도님 뇌경색으로 8개월째 치료 중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꼭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눈으로 소탕하지만 말문도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 입으로 숨쉬는 거 훈련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목관도 떼게 하시고
1: 아멘.
0: 호흡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생제 내성균도 격리해제시켜 주시고 앉고 서고 걷게 하시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뇌를 창조하신 하나님, 뇌가 다 자기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치유하실 줄로 믿고
1: 아멘.
0: 기적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네, 목사님 오늘 마지막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3580번님, 제가 골수 섬유하라 병원에서는 골수 이식 말고는 다

0: 답이 없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깨끗이 치유해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3580님 골수 섬유하라 하나님 병원에서는 골수이식 말고는 답이 없다고 들었지만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께서 치유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겠느냐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치료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추석날 변함없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복된 연휴 계속해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명선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 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광주 전남 지역 제자훈련 목회자 네트워크 칼넷은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공유하고 교회에 적용하는 방안을 나누기 위한 포럼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이고 장소는 광주 북구 동문대로에 위치한 광주 동산교회입니다. 소그룹과 제자훈련에 관심 있는 목사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9907-2971번 010-9907-297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예심선교회는 전도의 뜻이 있는 지역 목회자 및 성도를 대상으로 1일 전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10월 8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고 장소는 광주 북구 양일로에 위치한 세은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법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9214-8806번, 010-9214-88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수도서원은 제6차 호남권 은혜의 복음 집회를 개최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담은 핵심 복음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집회는 한글날인 10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북 장수군 산서면 신등길 5구에 위치한 국제수도서원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869-4850번, 010-8869-485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주 남평읍 남평 1호에 위치한 남평교회는 설립 126주년을 기념해 특별 공연을 개최합니다. 다채로운 가창과 악기 연주가 준비되어 있는 이번 공연은 10월 11일 주일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나주 빛가람 호수공원 야외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전화 331국에 1381번, 061-331-13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고울 광주의 복음을 전하는 찬양선교단 광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은 10월 23일 금요일까지 2027년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2026년 기준 초등학교 2학년부터 5학년까지의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어린이입니다. 단원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10월 23일 금요일까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접수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극동방송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효천 이지구에 위치한 주뜻 우리 교회 조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9장 10절 이하 구약의 제사장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절차 일부를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과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세울 자들을 위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먼저 제사장으로 선택된 자들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라 하시죠.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준비한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게 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남은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습니다. 그리고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 간 위에 있는 껍풀,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르게 합니다. 반면 숫송아지의 고기와 가죽과 배설물은 짐 밖에서 불사르게 하죠. 내장과 간과 콩팥과 그 기름은 제단에서 불사르고 고기, 가죽, 오물은 짐 밖에서 불사른다. 처리가 다릅니다. 왜 그런가?

제사장이 안수해서 제사장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옮긴 그 짐승은 죄 덩어리입니다. 그런 부정한 고기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 안에 두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속죄제의 제물을 통째로 진영 바깥에서 흔적 없이 태우라 철저한 분리심판을 명하십니다. 백성의 속죄제 때는 제사장이 그 고기 일부를 먹음으로써 백성의 죄를 담당하기 때문에 진영 바깥에서 태울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제사장 자신의 속죄제에서는 대신 감당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으면 자기 죄를 먹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짐 밖에서 전부 소각하게 합니다. 반면 제물의 내장, 간, 콩팥, 그 기름은 제단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돌리라 하십니다. 내장, 간, 콩팥과 거기 덮인 기름은 사람 안에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 장기들을 사람의 깊은 마음, 감정을 상징하는 것으로 연결합니다. 시편 7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할 때 마음과 양심, 이것을 직역하면 심장과 콩팥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제물은 태워서 제사장 대신 심판하지만 제물 안에 내장, 간, 콩팥, 이와 동일시된 제사장 안에 중심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죄제를 드렸다면 다음 순서로 하나님은 화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화제는 제사 종류가 아니라 불화자를 써서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 방법을 말해요. 여기에선 제물을 전부 불사르는 번제를 드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한 순양 한 마리를 끌어와 아론과 아들들이 순양 머리에 안수하게 하죠. 그리고 그 순양을 잡고 순양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분리 해체한다는 말이에요. 속죄제에서는 제물을 통째 불살랐는데 번제에선 이렇게 각을 뜹니다. 그리고 장부와 다리를 씻어 즉 내장 안에 더러운 것을 다 씻고 더러운 다리도 씻습니다. 제물의 안팎을 깨끗이 하는 거죠. 그리고 각든 순양 전부, 가죽을 제외한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릅니다. 제사장의 속죄의 제물은 일부를 제외하고 짐 밖에서 불살랐는데 번제의 제물은 전부 제단에서 불사르죠. 왜냐하면 제사장이 속죄제로 이미 속죄했기 때문에 번제 때는 짐 밖에서 태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번제가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고 말씀합니다. 향기로운 냄새, 이것을 직역하면 기쁘게 하는 냄새, 진정시키는 냄새입니다. 순양 전부를 태우는 것은 안수해서 제물과 동일시된 제사장 자신을 태워 바치는 것과 같죠. 속죄제를 통해서 죄가 청산된 제사장들이 깨끗하게 된 몸과 마음,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남김없이 헌신하겠다,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중심과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인 겁니다. 이러한 제사들도 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면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 제단에서 불살라지듯 죽으셨죠. 이 죽음이 장소적으로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사장의 안수로 부정해진 속죄 제물의 고기 배설물을 짐 밖에서 태우듯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인처럼 되신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문 밖, 영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 저주를 받아 죽으셨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제물을 낱낱이 해체해서 전부를 불살은 번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옷이 벗겨지고 채찍질로 살이 너덜너덜해지고 못 박혀서 탈골이 일어나고 창으로 찔리는 등 온몸이 낱낱이 해체되는 듯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물과 피, 생명과 영혼 전체를 번제의 제물처럼 하나님께 바쳤죠. 이런 희생은 죄 없는 분으로서 자기 뜻을 꺾고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 헌신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희생,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만족시키는 향

흥기로운 번제였습니다. 이 속죄제와 같고 번제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의 덩어리였던 우리가 속죄받아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영적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속죄제 정신처럼 살면서 짓는 죄는 우리 삶의 진영에서 멀리 내다버리고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바쳐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 삶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번제가 되게 해야겠어요? 이를 위해서는 가족과 같은 체면, 신분, 세상, 지위, 거칠애 이런 것을 다 벗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번제문의 살과 뼈, 내장을 다 드러내듯 내 내면과 실상, 감정, 동기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야 합니다. 숨김이 없어야 해요. 때론 나의 이해자아가 부수워지고 쪼개지기도 해야 합니다. 또 각든 번제물을 제단에 쫙 펼쳐서 불이 구석구석 태우게 하듯 성령의 불이 내 삶 모든 영역에 임하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께 나를 내어드려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진실되게 헌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제사장이 될 사람들을 속죄제로 죄를 속하고 번제로 전적 헌신을 고백하게 합니다. 오늘날 성도인 우리가 이렇게 봉헌 헌신된 영적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분이 이 신분에 합당하게 죄를 멀리하고 말하는 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또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흡족해 하는 향기로운 산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광주 남구 효천 이지구에 위치한 주뜻 우리 교회 조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47-5676번 010-4147-5676번 주뜻 우리 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광주 반석교회 양정회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가정. 그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희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 속에 웃음꽃이 피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과 주의 말씀으로 치유되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세상에서 살아가며 오해와 핍박을 받던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성도의 신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지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와 사망의 흑암 속에 갇혀 하나님의 자비를 알지 못하던 비참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은 완벽하게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만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특별한 보물로 삼으시고 천국 왕족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신분의 특권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어두운 절망에서 건져내어 하늘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덕을 온 세상에 찬양하고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목숨을 나눈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소유된 백성을 결코 포기하거나 버려두실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서 가장 아끼시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오늘 하루 내게 부여된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와 은혜를 100% 신뢰하십시오. 어둠의 모든 권세를 발 아래 두고 은혜의 빛 가운데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당당하게 세상을 이끄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의 말씀과 찬양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이천에 사는 박은화 집사입니다. 주업은 주부이고요. 4시간 정도 유치원에서 방과 후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전업주부이면서 파트타임 유치원 교사이신 박은화 집사님을 만납니다. 먼저 이천신학교회 그리고 홍성한 목사님 자랑 들어보시죠.
1: 이천의 이천신학교회의 우리 담임 목사님은 홍성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말씀 중심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자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 강단에서 선포하고 계시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일상 속에서 매일 동행하시는 은혜로 똘똘 뭉친 예수쟁이세요. 우리는 제자훈련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여서 정말 건강하게 씩씩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2: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지요. 박은하 집사님에게도 복음을 전해준 교회로 인도해 주신 고마운 분이 있었습니다.
1: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가 정확하게는 한 7년쯤 된 것 같아요. 교회를 다녔다 한 게 한 10년 됐고요. 지내다가 어떤 집사님의 인도로 하나님을 소개받았는데 교회를 그냥 떠문떠문 다녔었어요. 인도자가 좋아서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교회를 다녔던 거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말씀 듣고 주일 예배를 지나서 수요 예배도 가보자, 금요 예배도 가보자, 교회 청소가 있으니까 청소도 한번 가볼까, 뭐 이렇게 자꾸 끌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 같아요.
2: 박 집사님은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육체의 고통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확실히 만났습니다.
1: 말씀 훈련 과정에

0: 제게 그때 정말 딱 허리 디스크가 갑자기 끊어져서 긴급하게 119에 실려가야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실려가면서 생각한 게 그때 아 내가 하나님이 지금 부르셔도 괜찮겠다. 내가 만약에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어떻게 될까? 예전에는 죽음에 대해서 무섭고 끝이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부르셔도 괜찮겠고 내가 혹여나 하나님이 다시 나를 걷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살아가고 싶다. 그런 고백을 내 속으로 했었던 것 같고요. 혹여나 하나님이 안 고쳐주셔도 괜찮겠다. 부르셔도 나 갈 수 있겠구나. 기쁘게. 그때쯤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나 계기가 있었습니다.
1: 극동방송에서 들려 나오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금처럼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는 박은하 집사님의 부탁입니다.
0: 그것도 그분의 인도자가 이런 좋은 말씀이 있으니까 가끔씩 이게 딱 주파수를 정해놓고 고정해서 한번 들어봐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듣기 시작했고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또 운전할 때도 틀어놓고 종일 그냥 틀어놓는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잠자지 않는 이상은 좀 매번 틀어놓고 위로받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 위로받고 찬양으로 참 많이 위로받는 것 같아요. 저처럼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지금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생생한 목소리로 전파해 주시는 극동방송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1: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이신 박은화 집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전파 선교사를 하고 계실까요?
0: 그거 간증 들을 때 참 많이 도전을 받거든요. 정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시는 것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있음에도 안 하고 있었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 보면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 힘을 얻고 물질로 또 헌신하는 거 보고 그걸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걸 듣고 또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해야 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더 하고 싶은데 더 할 수 있는 물질을 또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0: 자기야,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지금도 좋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좀 받아서 세상으로 흘려보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좋겠어.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만 바라봐주고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귀찮아. 엄마가 더 고상한 엄마가 되어서 공주처럼 너에게 대해줘야 되는데 남자처럼 대해줘서 미안하고 학업적으로 관계적으로 지금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거든.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 엄마가 뒤에서 무조건 힘이 되어줄 테니까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찬이가 되길 꿈꿉니다.
1: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을 향한 박은화 집사님의 음성 편지였습니다. 박 집사님의 소망이 담긴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0: 주의 일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가정이 세워져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내가 열심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가정이 먼저 세워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엄마 자리, 아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 것을 또 올 한 해 더 많이 알아서 주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며 또 한 해를 또 하나님 주실 것을 또 기다리면서 살겠습니다. 올해 또 시작하고 있는 게 있는데 말이

0: 아가 되려고 뭔가를 도전을 했는데 마르다가 되지 않도록 하나의 말씀으로 또 다시 다져지는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으로 다듬어지는 또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1: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입니다. 폭소리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고 극동방송을 애청하고 계신 박은화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 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오곡이 무르익는 추석 명절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넉넉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먹을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주변 이웃들과 나누기도 했죠. 교회 목사님과 구역 식구들, 전도회 식구들까지 서로 안부 묻고 챙기면서 풍요로움을 나누곤 했는데요. 요즘에는 명절 연휴를 이용해 여행을 떠나거나 긴 휴가를 보내는 분들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석 명절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0: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기쁨과 감격의 추석 명절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목사님, 추석 맞아서 따뜻한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내가 어려서 추석 때하고 지금 추석 명절하고는 엄청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요새 이제 새로 들어온 며느리들이 추석만 오면 나이 노이로제가 걸린다고 그러죠.

0: 쉴 수가 있고.
1: 예.
0: 그런데 요새는 보니까 뭐 젊은 부부들이 애들하고 어딜 가고 그저 일주일 전에 오렌지 주스 한 통 갖다 드리고 추석 잘 세우시라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대부분 해외로들 많이 나가더라고요. 젊은 네. 부부들이.
1: 여행도 많이 가고.
0: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만큼 뭐 선진국이 됐다 그러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많이 변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변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우리 노인 세대들도 젊은 사람들한테 너무 기대하지 말고 자기네들 삶을 좀 보람되게 살았으면 좋겠죠.
1: 네.
0: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라 내가 줄게. 문을 두드리라 그럼 내가 열어줄게.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하고 함께 여행도 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살면 만사가 형통할 것 같아요.
1: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우리 그룹 윤철주 회장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하나 붙들며 어려움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산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그룹 윤철주 회장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우리 그룹 윤철주 회장님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명 사업을 시작해서 TV 제조까지 하고 있는 전자사업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 있는 우리바이오 또 우리 E&L 하루틴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윤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회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많은 사업들을 하시느라 많이 분주하실 것 같습니다.
2: 네, 아직 그 전자사업 중에서 저희가 그 대형 TV를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2: 작년에 인도네시아에 대형 TV 공장을 오픈을 해서 전자사업 쪽에서는 좀 바쁘게 지내고 있고 한 8년 전에 시작한 그 이 바이오 사업이 지난번에 그 비타민C를 그 리포좀화하는 국내 최초의 공법을 사용을 해서 소비자들이 이렇게 쉽게 흡수율을 높이는 데 적용하는 비타민을 개발을 해서 이번에 손흥민 선수까지 모델을 쓰고 보니까 네. 좀 상당히 바쁘게 또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콜이 있어서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3: 그러면 언제 그거를 생각하셔서 이러한 비타민을 만들면 우리 국민들에게 좋을 거다. 언제 생각을 하셨어요?
2: 저희가 전자사업만 한 금년이 60주년 되고 네.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저희 회사가 그 빈 공장이 많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의 경쟁에서 아무래도 제조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해외로 공장을 많이 이전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 한 세 군데 정도가 빈 공장이 만들어졌는데 이 공장들이 전부 다 그 클린룸화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전자 부품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장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하다가 그 식물 공장 아이디어를 저희 큰애가 이제 회사에 조인을 하면서 식물 공장의 아이디어가 나오게 됐고 결국은 그 식물 공장의 원료가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건강 그 식품 제조까지 하게 됐고요. 그 제조를 하면서 일반적인 비타민C의 원료는 뭐 전 세계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체내에 흡수하는 그 이 공법에서의 차이로 인해서 많이 복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흡수율을 얼마나 높이느냐 하는 것이 이번에 개발된 신기술인데 저희 큰 아들이 미국에서 리포존 공법을 들여와서 국내에서 최초로 리포존 비타민C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0: 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바이오 분야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2: 아무래도 팬데믹 이후에 그 네. 개인들이 건강을 생각하는 분야가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몸에 이 좋은 영양제를 찾는 경향이 많아졌고 또 일반적으로 그냥 그 좋다는 것보다는 실제 어떤 성분과 어떤 효능이 있는지를 따지게 되면서 리포존 공법이 많이 그 각광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3: 그럼 자녀는 몇 분이세요?
2: 아들만 둘입니다.
3: 다 결혼했고요?
2: 네, 결혼했고요.
3: 그러면 다 한국에 살고요?
2: 아니요, 둘 다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3: 네. 그러면 자주 왔다 갔다 하겠네요?
2: 네, 큰아들이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0: 네. 큰 아드님은 바이오 분야를 맡아서 하고 네네, 계시고 네네. 작은 아드님도
2: 작은 아들은 자기 그 컴퓨터 그래픽을 전공을 해가지고 게임 회사를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네.
3: 그러면은 이제 가족 얘기 좀 드려볼 텐데 사모님.

0: 그럼 어디서 만나셨어요?
1: 그 대학교 미팅 때 만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무용을 전공을 해서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고 그 젊은 학생들의 주제가 사실은 행복이 뭐냐라는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다가 저희 집사람 차례가 됐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아,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첫눈에 반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2: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0: 사모님은 바로 응하셨나요?
1: 아,
0: 좀
1: 아니죠.
0: 뜸을 들였나요?
1: 좀 많이 좀 뜸을 들였고요. 네. 그 얘기인즉슨 그 당시에 그 젊은 사람들의 행복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면은 하와이에 뭐 신혼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그 내용이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유독 그 어떤 표현을 하냐면은 아무것도 없이 출발한 젊은 사랑하는 부부가 그 사과 상자에다가 신문지를 깔고 밥을 먹다가 자기네들이 그 밥상을 새로 사서 첫 숟가락을 뜰 때 행복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제가 아주 꺼뿍했습니다.
0: 아니 그러면 처갓집 댁에서 회장님을 뵈시고 사위감 괜찮다 결혼해라 허락을 하셨겠죠.
1: 네 그러셨습니다.
0: 그런데 네. 네. 그때 사모님은 믿음을 가지셨나요?
1: 아 천주교를 다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집사람은. 근데 저는 불교였기 때문에 결혼해서 와가지고는 저희 제 시댁이 불교니까 불교를 갖고 있었죠.
0: 네. 근데 뭐 부모님들은 뭐 1년에 한두 번 절에 갔겠고
1: 네네.
0: 젊은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안 갈 수도
1: 그렇습니다.
0: 있고
1: 네.
0: 그래서 뭐 그렇게 심취돼가지고 내가 불교를 연구한다 그런 거는 없었을 네네. 거고요. 대대로 네. 그냥 절에도 가고 그랬기 때문인데 저희가 듣기는 사모님이 믿음이 아주 좋으시다고 그랬는데요.
1: 네. 저희가 88년도에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저 식구들을 다 네. 데리고 그때 저희 집사람이 그 서울 예고에 교목으로 있던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목사, 그러니까 목사님으로 개척을 하고 계셨었습니다.
2: 예.
1: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교회를 이제 저희 집사람은 다시 애들하고 다니게 됐고.
0: 그럼 예고를 나오셨군요.
1: 네네. 네. 예고 무용과를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교목으로 계셨던 분이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만나게 돼서 그 교회를 나가게 됐었습니다. 그때가 88년.
0: 그 교회에서 나가시면서 좀 믿음이 생기시고.
1: 믿음이 생기고.
0: 회장님은 언제쯤
1: 저는 목사님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국에 나와가지고 많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0: 아니 사업상으로 어려움.
1: 네, 네 그러면서 교회에서 한번 좀 아까 그 이 산지를 제게 주소서라는 복음 성가를 듣는 순간 제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게 한 20년 전 된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어려서부터 쭉 봐왔는데 입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철두철미하게 미국 뭐 그 식약청에서
1: 네.
0: 확실히 저기를 하더라고.
1: 네.
0: 옛날에 제가 어느 미국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닭고기를 저 큰 배에서 와가지고
1: 네, 네.
0: 최고 박스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제 농무성에서 나와서 다 보고 마지막에 그 직원이 이만한 주사기를 가지고 소금물을
1: 네,
0: 넣어서
1: 네.
0: 닭에다 집어넣더라고요.
1: 네.
0: 그러면 몇 아운스가 더 올라가죠. 이거
1: 네, 네,
0: 냉동을
1: 네,
0: 시키면은 네.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짓을 하다가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싹 치웠다고 하는 간증을 내가 네, 들었는데 네. 사실 경쟁이 심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기려면은 제품도 좋아야 되고
1: 네.
0: 또 사람들은 같은 닭을 사도 좀 큰 거 이런 거가 늘 배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미국 가보니까 슈퍼마켓에 커피 브랜드가
1: 네.
0: 내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1: 네.
0: 그래서 저거를 이겨나가려면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나 미국에서 이제 슈퍼볼을 할 때 그 네.

0: 광고 타임을 재작년에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통째로 사가지고 그 시간마다 전도만 하더라고. 네, 돈 많은 사람들이. 네,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빨리 소비가 되고 여유가 생겨서 뭐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걸 더 할 수 있지 않은가. 네. 요새 뭐 탈북자들도 있고 북한이 개방되면은 거긴 비타민이 많이 목적은 네. 사실 고급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비타민 찾지 밥 한 그릇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 뭐 비타민 네.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네. 만약 북한 가태가 열리면은 그동안에 먹어보지 못한 비타민을 먹으면은 예.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데 참 우리는 뭐 방송을 하니까 북한이 열리면 내가 방송국 짓고 허가 내고 훈련시킨 사람 보내서 월급도 한 3년 동안 주고 한번 복음에 굶주렸다. 얼마나 오래 굶주렸냐. 복음을 하자. 열심히 복음을 하자. 지금 기도하고 계획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뭐 폐병 투병약 보내는 것도 좋은데 이러한 비타민을 다양으로 넣어서 보내는 게 어떨까.
1: 네네네.
2: 정말 아, 네. 새로운 비전까지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인 네. 것 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잠시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우리 그룹의 윤철주 회장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회장님께서는 처음부터 경영자로 시작하신 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래머 평사원으로 시작을 하셨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회사가 79년도에 그 컴퓨터를 도입을 하게 되면

0: 해서 제가 프로그래머로 처음 입사를 했고요. 한 7년 동안 그 당시에는 사실 요즘같이 그 프로그램 패키지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직접 프로그램을 짜야만 됐기 때문에 그 얘기는 거꾸로 업무를 제가 잘 알아야 프로그램을 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업무를 배우게 됐고 87년도에 회사를 떠나서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95년도에 컴백을 하게 된 거죠.
1: 둘째 아드님이 아버님을 닮으셨나 보네요.
0: 네.
2: 사모님 자랑 좀 해보세요.
0: 제가 많이 힘들 때마다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저를 더 믿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게 내가 과연 될 수 있을까? 나 이거 너무 힘든데 하는데 제 집사람은 당신은 충분히 하고도 남을 사람인데 뭘 걱정하냐고 하면서 그거에 제가 상당히 기운을 많이 얻었습니다.
2: 그리고 나가시는 교회는 사랑의 교회 나가신다 보네요?
0: 네, 사랑의 교회. 그 오정현 목사님과 그 미국에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한국에 나와 있었고 저희 집사람이 아이들하고 미국에 있으면서 오정현 목사님 사랑의 교회에 나가게 됐고 그 윤난영 사모님하고의 그 교육을 받으면서 가깝게 지내게 됐습니다.
1: 아니 요즘 목사님 평전도 읽고 계시다면서요.
0: 네네네. 네. 사실은 이 스케줄을 잡히고 나서 이제 막 이렇게 열심히 더 읽었는데 제가 너무 반성을 하는 게 많아지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 책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겸손이라는 말씀에서 제가 너무 많이 반성을 하게 됐고 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가 처음에 다시 95년대 컴백했을 때 제 회사 외형이 한 300억 정도 하는 조명회사였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조명으로서는 더 이상 경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자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일본의 그 NEC와 기술 제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워낙에 뭐 한국의 조그만 회사가 하려고 하니까 상대를 안 해줬었는데 그래서 아까 그 내게 이산지를 주소서라는 거를 갖고 복받쳤다는 게 그게 이루기 직전에 안 됐었는데 그 복음서가 듣고 나서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그 과정에서 봤을 때 제가 이 목사님의 그 평전을 읽으면서 겸손해야 된다 하는 마음을 저는 여태까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다 생각했던 게 전혀 아니었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 아니요, 이제 강아지가 눈을 뜨신 거예요.
1: 네. 네,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같이 나누겠습니다.
2: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 그 똥방송을 통해 주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내 삶의 모든 전쟁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와 간증이 반복되는 가장 이루고 자녀들이 부모의 하나님을 넘어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집사가 보냈네.
1: 네, 좋은 사연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아니, 제가 마지막으로 회장님, 네. 파이팅!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또 비전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가 중보하고 싶습니다.
0: 요즘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이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재해 속에서도 어렵고 또 전쟁 속에서도 어렵고 여러 가지 또 취업 문제로 고민을 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바라는 거는 좀 자기가 하고 싶고 하면서 보람

0: 몸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좋겠다. 그게 어떤 거든지 간에 옛날에는 뭐 음악한다 그러면 딴따라라고 그랬고 뭐 이상한 그렇죠. 그 예. 이 빙대를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적극적으로 그 분야를 찾아서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 젊은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1: 네. 네.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면 같이 중보할게요.
0: 네. 뭐 제가 살아오면서 좀 여러 가지 그 가치관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요즘은 좀 베푸는 삶을 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무슨 뭐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저희 직원이 한 글로벌리 따지면 한 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을 잘 케어하는 게 또 그것도 제가 베푸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열심히 회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한 주가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2: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추석 명절 한가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안윤주님의 추석이란 시를 전해드릴게요. 우리 엄마 다섯 손가락 꼽아 추석날을 헤아리며 눈 감고 자식 얼굴 더듬고 있겠다. 자식 입에 넣어줄 앞마당 익어가는 단감 대추, 날로 더하는 노란 색깔을 쳐다보며 손자 손녀 오물대는 입 그리고 있겠다. 동네 한복판 은행나무는 노란 낙엽 비를 준비하고 앞삼 밤나무 알밤 여무는 소리에 뒷산 다람쥐 앞산 다람쥐 토닥이고 있겠다. 올 추석 마중하는 별빛의 향연에 보름달 웃어 두둥실 뜰까 옛 친구와 긴 달 그림자 만들고 싶다. 추석의 그리운 고향 풍경이 눈에 그리는 듯한 그런 시였습니다. 안윤주님의 추석 보내드렸는데요. 부모님과 함께 그리고 가족과 함께 풍성하고 따뜻한 그런 추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